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런 도어가 차분하게 불러드렸죠.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네. 2016년에 발매된 에런 도어의 힘스 앨범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곡을 좀 더 경쾌한 버전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미국이 자랑하는 CCM 아티스트 에미그란트의 음성입니다. 에미그란트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전세계 유명한 CCM 아티스트인데요. 도부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죠.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경쾌한 컨트리 버전의 에미그란트 음성으로 또다시 만나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25번째 날.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가 역사

역사의 정점이라고 설명한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을 요약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됐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앞서 들으셨던 거 예수의 길 그리고 은혜 이런 찬송들 쭉 이어졌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클래식 한 곡 선물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연주 분량보다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방송이 마무리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의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연주 띄워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가사가 없는 선율만으로도 우리에게 깊이 위안이 될 때가 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가 바로 가사가 없는 멜로디만 있는 곡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각각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지친 심령에 위로가 되는 마지막 선곡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샬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웃음이 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음이 그치지 않고 늘 미소가 가득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2012년도 5월 2일 날 갑상선암 변절제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을 인하여서 급성 심부전증이 왔고 또 급성 고혈압, 급성 당뇨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이어져서 왔고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육체적인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저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2: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김마리아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제가 그 당시에 문턱에 딱 갔을 때 제가 죽어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나 죽었나 보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이 바로 나와서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는 솔직히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0: 그 말부터 먼저 나오면서 우리 언니가 살았다고 살았다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먼저 한 말이 언니 나 살았으면 나 퇴원하면은 나 교회 갈 거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친정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1: 죽다 살아난 동생이 눈 뜨자마자 교회를 가겠다는 말에 언니는 화를 내지만 가족들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이 가정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0: 남편이랑 형부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부, 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형부 나 살려난 거니까 나 퇴원하면 교회 갈 거라고 남편한테 서점 가서 성경책 좀 사달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형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재, 형, 언니가 너무 지금 서재가 지금 다 죽어가고 걱정돼서 저렇게 화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처제 안 아프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처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처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남편도 알겠다고 고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따가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결단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결단했다고 나 교회 갈 거라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너가 절에 열심히 다닌 것처럼 그럼 너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발로 교회 간 거예요.
1: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파선교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사랑하는 우리 김연서 언니.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언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언니가 지금 패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랬는데 언니 왜 모르겠어. 그치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동생이 알잖아. 지금 하는 예수님을 믿고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나는 원하거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셔. 그리고 언니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언니가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언니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 나의 기도가 언니한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언니를 품으로 안아주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언니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되어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마리아 집사님을 통해 친정과 시댁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제 가까운 가족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있지 않는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친정 언니 가족도 지금 구원을 하고,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음이 들어갈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복소리. 오늘 김마리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김 집사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 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이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치기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그래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치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전쟁의 주인공들은 400명이 맞아요. 그러나 2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들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짐을 지키고 있었을

마치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 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소유를 도울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직자다 보니까 늘 나눔,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자기의 그 콩팥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기증하겠다 이런 것을 늘 약속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고. 근데 하루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매일 투석기의 의지에 살아가는 남자의 딱 한 사연을 접하고 목사님이 아, 이 사람한테

내 콩팥을 띄워주면 되겠다 해서 기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 기증하는 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이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려고 마취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의사들 눈에는 콩팥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콩팥과 연결된 동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너무나 크게 부풀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팀은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위급한 동맥까지 함께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목사님에게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오늘 이 수술대에 눕지 않으셨다면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저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뒤처진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더니 그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이 도움의 과정을 통해 내 목숨의 위기까지 건진받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몇 배로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돼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탈진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가난을 겪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할 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배고픔을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0대 후반에 그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엄청난 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너무 많은 물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급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좋은 차 타고 뭐 늘 호텔에 사람 만나고 그런 모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죽지 않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이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는 떴는데 전화는 끊긴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를 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졌나?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거둔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불면증, 공황장애로 이미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막 점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화했듯이 새벽에도 금요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이 집사님은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벽 예배도 철야기도 나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20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때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막 공부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였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0: 눈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영화 필름처럼 자기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때 청년 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나에게 이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은 대로 자기 회사에 정직하게 교회에다 십일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던 그 돈들을 다 세상으로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그룹들을 위해서,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스스로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해야 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 일에, 좋은 일에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동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 미쳤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돈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점점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켜쥐지 않고 이 소유를 좋은 곳에 흘려보냈더니 나는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순옥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죠. 위기를 위기라고만 볼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의 기회로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에도 오늘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훈련이라 믿으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참담한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응답받고 감격하여 일어서는 그런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입술의 기도를 귀결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셔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아빠가 암 치료 과정에 계시는데 기적적으로 깨끗이 나아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0: 서서 그리고 엄마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폭염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아,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참 이게 자녀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번 그 이렇게 암 치료 과정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감격과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두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꼭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축복의 기적적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영혼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치유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그냥 가슴 깊이 감격하며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곁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께서도 이 남편의 치료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두 분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해 오셨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9215 성도님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어요.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1: 네. 조카와 또 그 아내 되는 이주민 여성이 함께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국경을 초월하고 핏줄을, 종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조카 부부가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 함으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4살 또 어린 딸 있는데 믿음으로 잘 키워야 믿음의 대를 잇고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215님 조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찾아가셔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 부부가 믿음의 굳센 용사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두 자녀가 믿음의 용사로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농사는 이 일 통해서 농사를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농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농사일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0: 그래서 이 가정을 보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금요일부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고 늘 승리하도록 저희 가정과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올해 집 문제도 잘 해결되어 대출과 도움받는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는 가정으로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 아멘.
0: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승리로 끝이 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니시, 깃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로 끝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답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 가정 믿음으로 우뚝 선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끝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조용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4766 성도님, 아내가 어젯밤 이석증이 갑자기 발병해 너무 힘들어해요. 믿음 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내가 이석증이 깔끔하게 나아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본인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축복의 계기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 가장은 가정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역할 잘해서 이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또 한 걸음 뛰어넘어서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잘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4766님 이렇게 아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이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0: 교회가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내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소리 높여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6028 성도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쟁도장으로 대학 후배가 들어와서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옆에 누가 있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1: 아멘.
0: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힘 있는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가장 좋은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잘 되는 것, 그게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장이다, 이걸 확신하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6028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매우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경쟁도장이 또 옆에 생겨서 더욱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태권도장이 정말 천국 같은 도장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조용호 원로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받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면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또 이렇게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서 또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이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받아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분의 간절한 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이모부와 이모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이 조카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조카가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필기시험 또 모든 시험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세워가는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한 기도 또 부모님들의 기도 모든 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겠네요. 6347 성도님, 아버지 유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다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저와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상속받는 걸 포기를 했고 문제는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상속 포기 기간은 지나갔지만 협의를 통해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내려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되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6347님 유산 문제로 가정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믿음이 굳세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는 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모든 문제 친히 더 좋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더 높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했더니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딱 보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를 위해서 괜찮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두 사람의 열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도록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수로 여러분을 해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어드벤처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밤을 새우며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도란 주님과 함께 밤을 새는 것입니다. 지내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리적으로 지내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야 돼요. 두 제자가 함께 가서 주님과 지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치면 최초의 순예배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졌겠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멀쩡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멀쩡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전염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 뜨거운 불을 우리 안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영어성에 보니까 만났다가 아니라 찾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안드레를 비롯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는 수많은 외세 압박으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다윗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과 하룻밤을 새면서 대화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몰랐지만 미비한 영적 지식으로 남아 시몬 베드로, 자기의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전도는 보니까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기쁨을 자기 형제 시몬과 나누었다는 것, 우리는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가장 편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저 위대한 베드로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는 평생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인생을 마쳤겠죠. 안드레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미래의 베드로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웃에게 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사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드레가 뭐 큰일을 했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큰일을 했죠. 베드로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잖아요. 안드레도 천국 가서 놀랬을 것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어. 우리가 큰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장차 하나님에게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일꾼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개인 전도죠. 안드레는 시몬을 성전 건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물론 교회 건물로 데려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고 교회를 거쳐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전도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해야겠죠. 뜨거운 예배자가 되면 열정의 전도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보시고 이르시되. 아주 간단한 말인데 참 예수님께서 보셨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처럼 대충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사랑을 가지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어보시는 전능자의 눈으로 보시며 그 사람의 상처와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세히 보십니다. 안드레를 보시고 빌립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실 때 공통점은 우리 각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고통과 상처의 빛이가 끝나고 새로운 놀라운 포텐셜이 폭발하는 새로운 AD가 열립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 생일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한참을 베드로를 보시던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개바로, 베드로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인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비유했어요. 나의 반석 대신 여호와여.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주춧돌이 된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앞으로 너의 운명은 반석같이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야,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보고 설마
저렇게 성격 다혈,

거스리고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 반석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된다고? 세상은 주로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좀 낫다는 사람들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만들어질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릴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집에 와서 한동안 생각했을 것. 내가 진짜 그런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줘도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만 생각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고귀하신 분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고 선포해 주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평범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말해주었을 때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리리라.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옛사람으로 희귀하면서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돼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보십니다. 주목할 사실은 주님과 이렇게 첫 번째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쫓았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제자로 불렀고 바로 베드로가 예스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훨씬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1차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1차 부르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몇 개월 동안에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처음에 엉겁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 사랑과 그 권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그분이 네가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허언을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느낌은 뭘까?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쁜 베드로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찍으면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때와 결단의 때가 항상 같이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결단을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결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미국에서 한국 CCC 총재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CCC 대학생 수련회에 가서야 비로소 결단할 수가 있었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 응답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주님이 후회하실까 봐 걱정이었지. 내가 능력과 인품이 안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주의 이름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그 유명한 식기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그날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천군 천사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니 혹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들어놓고도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오거든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부산스러울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를 잘 못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 대부분 주님의 부르심이 아주 클리어하게 내게 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오셨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아침에 힘이 하나도 없이 빈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배를 그냥 툭 타신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물어보면서 예스하기도 전에 타버리는 사람. 그래서 입에 타도 되지 그러고 올라버렸어. 그리고 그 빈배에서 무태 있는 청중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베드로도 주님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청중을 향한 설교가 끝난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린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을 때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알았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미끼, 똑같은 그물인데 이럴 리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후들후들 다리가 떨렸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구나. 그 순간 베드로가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러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지금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 마리 한 마리 낚는 그물질 낚시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낚는 투망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죠.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은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그래도 훌륭한 거는 이 부르심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있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더해요.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린다. 이건 검객이 칼을 버리는 거고 화가가 붓을 꺾는 거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생업의 수단을 버렸어요.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하늘의 비전을 가슴에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땅의 야심이 너무나 하잘 것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만져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잡았어요. 이 고깃대를 팔아서 처분하면은요, 이제 아파트 평수도

좀 넓은 데로 옮길 수가 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할수 있고 배매척도 구입해서 수산협회 회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버려놓을 수 있는 것은, 기쁘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버리고 만날 예수님의 비전이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뭐냐는 거지. 더러운 흙덩이를 버리고 거기에 귀한 다이아몬드를 잔뜩 받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비전을 잡았다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즉시 알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오래전에 미국에 조지 비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또 우연히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가 1940년대라 가지고 TV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라디오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의 매혹적인 저음의 바리톤이 미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그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사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액의 개런티를 받고 이 대중가수의 길을 갈 직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아들이 이 길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맞이하게 될 유혹과 타락에 그걸 염려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도 같이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찬양을 주셨어요. 금세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당시 전 미국에서 인기를 갈수 있었던 조지 쉐어는 성령이 주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자신의 생애를,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1940년도 초반에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손을 잡고 이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그는 빌리 그레엄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시어는 말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한국의 여의도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엄 대성회에서 조지 시어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나도 내 직업 다 버리고 전 재산 팔고 신학교 가야 되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오히려 더잘 전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한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중간에서 좀 힘들다고 뭐 내려놓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지. 이 부르심이에요. 힘들고 다 그만두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0: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무엇이 사람들 생각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일을 하게 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과연 예수님이 사람 제대로 보신 게 맞나? 이 사람들 데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을까? 하버드대학교 1학년생들은 항상 그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학교 교학처에서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하버드가 실수로 너를 받은 것 같다. 전사 네로다. 너는 올 자격이 없다. 예수님도 혹시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제자들의 면면은 참 그 당시 눈으로 보면 한심했습니다. 성격 칼칼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고 보는 베드로 요한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정치 색깔이 너무 강한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사람들이 경멸하던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 요즘 같으면 절대 대기업 1차 면접 시험도 통과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부르신 건가?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훗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역 범위는 팔레스타인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정말 로마 제국 곳곳에 가서 글로벌 미셔너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순교합니다. 별 볼일 없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 정말 이거 내 얘기하는구나.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신앙이 훌륭하시고 신방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의 신앙적인 인품이나 헌신하는 자세가 꼭 이분이 목사 같고 제가 성도 같고 그래서 운전하고 돌아올 때마다 꼭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봐요. 왜 저분을 목사로 안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 새로운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그렇지만 부르심의 헌신의 길은 달라도 부르심의 방향이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냥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부터 위대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에 결코 주저없이 예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같은 날 일산 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 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순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 무대, 충주 마마클럽의 헌금 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 재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교계와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지역 복음화에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원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중계소는 FM 104.7MHz, 출력 500W로 가섭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의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 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는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90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3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움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 나라 파송과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회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원섭 목사가 어제 9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 목사에 부임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심원선 목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석사와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 목사는 지난 2011년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린 보통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기 마련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첫 자취생활 그리고 첫 회사생활,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번 주도 힘주실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가볼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6820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어누인팅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4648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입니다.

우리의 삶과 찬양이 만나는 시간, 찬양 다이어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전하지 못한 마음, 감사한 일, 축복하는 마음 등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울리는 찬양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지사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일기장처럼 편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교회 오빠입니다. 요즘 제 청춘에 아주 무서운 폭풍이 불어들고 있어요. 바로 결혼 폭탄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친형이 상견례를 마치고 오더니 이제는 제 주위에서 가장 친하던 청년들마저 하나 둘씩 청첩장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건지 눈앞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문득 이런 서늘한 생각도 드는데요. 잠깐만, 나 이러다 평생 청년부를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 친구들처럼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근슬쩍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대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제 사랑이 오고 있기는 한가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니죠? 남들은 다 짝을 잘만 찾아서 떠나는데 제 짝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직배송 준비 중이라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배송지가 잘못 입력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청첩장 모임에서 축하받는 날이 오겠죠? 오늘도 조급해지지 않으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네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결혼. 사실 저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배우자 기도를 할 때마다 제게 선한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가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만남일지 아니면 제 욕심일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과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의 찬양 다이어리는 그런 사랑 뉴클리어스입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한 교회 오빠의 사연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찬양 다이어리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셔서 부산지사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그리고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일, 축복하는 마음 등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한홍재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 중에서 22절까지 중 13절까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한 주의 시작, 신편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셨나요? 시편 2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우리 삶의 인자와 진리이신 주님께 오늘도 두려움 없이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마누리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마누리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0: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과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의 삶이 조금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보내는 노동자 수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와 일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고용을 했을 때 지불하는 업체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일하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한 줄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조찬미 씨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화를 벌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의 주민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 모습을 점점 또렷하게 드러내면서 예전에는 어디든 값싼 노동력으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데일리 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의 계약상 월급이 3,000위안 안팎였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쥔 돈은 3,000위안 중에 600위안이었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600위안도요. 월마다 받는 600위안 가운데 북한에 가면 내가 너를 추천해서 너를 해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하죠.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의 반복인 그곳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일하는 중인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출퇴근 중인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이렇게 OAP데이 듣는 이 모든 시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또 출석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시간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통일 배우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오프닝에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 우리로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받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북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보내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유엔이 이 외화벌이를 허용해준 국가에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는 북한의 군인이나 특정 기관 소속 인력들이 실제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여럿 포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력을 러시아 건설 현장에 보내면서 러시아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보내면서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1번 외교관, 2번 유학생, 3번 관광객. 외교관,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갈지, 유학생으로 갈지,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지. 참고로 2년 전에 러시아에 수천 명을 보내려고 비자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자로 가는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지는 않겠죠.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교관일까요? 유학생일까요? 관광객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엠프렌즈가 함께하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의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노동자들을 보낼 때 북한 주민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낼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위장 신분으로 갈지. 외교관 1번, 유학생 2번, 관광객이 3번인데요. 보통 가면 몇 년 동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동안 우리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통제를 받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픈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노동자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2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올해 3월쯤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성과 사회안정성, 핵 관련 기관에 소속된 군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죠. 정상국가를 원한다면서 정상국가의 모양을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북한인데 정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실 줄 믿으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해외에 나가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장시간 일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이 델린K가 조사한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상의 월급이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럼 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계약상 임금인 3천 위안의 어느 정도일까요? 1번 50%, 2번 80%, 3번 20%. 50% 절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8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를 손에 줄까요? 60만원이니까 뭐 30만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지 아니면 12만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12만원을 뺀 금액이 48만원이 들어올지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20% 절반 아니면 80% 어느 정도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지 샵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별도로 답장을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답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도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퀴즈 정답 나누면서 OAP데이 마무리할 텐데요.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을 때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돈은 약 어느 정도일지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20%였습니다. 실제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2만 원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갔을 때 그 월급 가운데는 의료비용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본인이 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 돈을 들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간부, 간부의 간부, 간부의 간부의 간부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이런 북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날 서로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0% 맞춰주신 분들도 제가 선정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녘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0: 우리는 이 죄성,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의 인격이 학문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는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을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 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

성경이 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의 열 가지 핵심 원리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유용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첫째, 직분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은사성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삼으셨으니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하사하신 은사적인 선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배치하신 은사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눈, 귀, 손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천적으로 부여받듯이 교회 다양한 직분은 몸 전체가 서로 숨쉬도록 주님의 공동체의 선물로 주신 기능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고 12절에 말씀하지요. 성대 재정비를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또는 찢어진 그물을 끼워 수리하다라는 의학 어업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직분자 일차적인 사명은 성도들을 상처와 죄로부터 치유해주고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정비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탈골된 어깨뼈를 제자리에 딱 맞춰 놓아야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또 찢어진 그물을 끼워야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성도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봉사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사역의 주체 전환을 말합니다. 봉사일에서 이 봉사 디아코니아는 사역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사역의 주체로 일어난 것을 가리키죠. 교회 구경꾼이나 소비자는 없습니다.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닌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아름다운 건축이 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직접 뛰어 골을 넣는 것이 아니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여기서 선수들은 성도들을 말하겠죠. 각자의 위치를 뛰면서 플레이할 때 승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통합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는 일시 조화를 뜻하고 있고 또 아는 일은 지식적인 통찰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깊은 앎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고백과 삶에서의 경험적 체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때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단단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악보를 눈으로 읽는 지식과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감각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듯이 교회 믿음과
알미 일체야 건강한

파함이 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나오는데, 이 온전함이란 뜻은 어린아이 대조되는 성숙한 성인을 뜻하겠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은 완숙함의 키, 연령을 뜻합니다. 교회가 재앙,

기준 삼는 것이 아니죠. 표준 성장표를 보듯이 교회 참된 성장표는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리스도가 성공 기준의 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섯 번째는 14절에 영적인 파도와 이단에 요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는 이라는 말은 거센 파도에 배가 휩쓸리다를 말하고 있고, 속임수는 원래 주사위 놀이의 속임수를 뜻한다고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세상의 유행이나 정교하게 포장된 이단 사설, 또 사람이 간사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적인 사생력과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뿌리가 깊고 굵은 나무는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릴 지언정 뿌리채 뽑히지 않지만, 뿌리 짧은 풀은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을 하여는 단순한 말의 진실을 넘어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한 폭력이 되겠죠.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타협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용 칼이 진리라면, 수술용 칼은 반드시 의사의 따뜻하고 세심한 손길,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써야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카롭기만 한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할 뿐이겠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모든 지체 명령을 내리고 통제하며 생명을 공급하는 최고의 통치자이자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이 범사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유기적인 성장이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뇌 신호를 받지 못하는 손발은 마비된 지체에 불과하겠죠. 몸된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호와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온전히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디를 통한 상호작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결과 결합을 말하지요. 연결되고는 돌이나 목재가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다를 마디는 관절, 연결고리, 성도 간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에게 영적인 관절이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서 성도와 성도가 사랑과 섬김의 마디로 엮였을 때 생명력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관절과 힘줄이 뼈와 근육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어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듯이, 성도 간의 끈끈한 인격적인 교제와 마디 역할이 교회를 유연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자발적인 자라남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세우는 이라는 외적인 강요나 인위적 힘이 아닌 내주하는 생명력에 의해서 내부로부터 스스로 영적인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각 지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대로 제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 전체는 외부의 억지 주입이 아니라 내면의 사랑을 통해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체 세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역할을 다하면 온몸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듯이, 살아나서 동역하는 교회는 스스로 부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재정비되어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0: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역자로 일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훈의 풍지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탁월한 분별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냉정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인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도와 성도가 거룩한 마디와 간절로 정교하게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지체 없이 각자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게 하사 외적 세세가 아닌 내면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스스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그 출발이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출발하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풍금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난 풍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다시 신앙의 출발선에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신앙의 출발선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벌써 3년 전에, 이미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이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고, 그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름받고 이미 자녀된 그들을 왜 예수님은 다시 신앙의 출발선에 세우느냐? 그 이유를 이 본격적인 고별 설교가 시작되던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근심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16장 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심지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근심만 하고 또 쫓겨냄만 당하고 죽음의 음모에 빠지는 그런 실족만 하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럼 그 끝에 뭐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 주님의 고별설교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예수님의 이김을 통한 승리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고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심과 실족하는 인생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의 이 약속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오기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숙제가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 영적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을 다시 그 출발선에 세우고 계신 거죠. 세우시고는 근심과 실족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다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신앙의 출발선에 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 부재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슬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기뻐하고 웃고 조롱할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창조주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이 성

성령을 통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22절 보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24절을 보니까 모든 삶의 문제를 덮어버릴 만한 그런 충만한 기쁨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랑 같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 전에, 19년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첫째를 낳았는데 저희 아내가 21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째니까 첫 애를 출산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두고 꼬투리를 잡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1시간을 같이 진통을 하는데 밤을 꼬박 새우면서 가진통부터 시작해서 출산이 임박할 때의 진성진통까지 정말 고생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고통했어요. 진통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진통이 막 올 때는 막 아파하면서 진통이 잠깐 사그러질 때 있잖아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하잖아요. 사그라질 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절대로 둘째 안 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진통이 오면 막 진통을 느끼다가 또 뭐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낳겠다고 말하면 제발 당신 나를 말려달라고. 이거를요, 그 밤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면서, 아, 이제 둘째는 정말 없는 거구나. 우리 삶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진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둘째도 날까? 우리 둘째도 날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잠깐이고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어둠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기쁨도 이렇게 큰데 창조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의 기쁨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기쁨을 기대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창조주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도 될 텐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늘로부터의 기쁨을 선택하고 고통과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 하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무기가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하도록 우리 안에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오히려 짜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쁨 부어달라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 다시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키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기뻐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힘겨운 우리의 삶인 거죠. 이런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사랑하면 그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실 때 그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출발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영원한데 그 사랑을 누가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 놓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거절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자꾸 이 자격 유무로 따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격 없음을 판단하고 망가지고 깨진 심령으로 방치됐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이 두 단어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 두 단어가 모두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제자들의 신뢰관계가 이미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과 하나님은 이미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어지지도 말고 부인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오해하는 순간, 그 사랑과 믿음을 내가 멀리하고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에서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거 잊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로마서 8장 35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삶으로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더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에 왔다는 것은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다는 사랑의 증표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의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왔고 이미 누리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부산의 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의 부탁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교회 이 강단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저는 사실은 지금 성가대가 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성가대가 요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설교하고 싶고.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게 참 어려워요. 너무 낯선 성도들 제 양 아닌 것 같고 내가 꼭 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낯서니까 막 마음껏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에게 이 강단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나눌까를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우편문 하나를 딱 받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엽서인데요. 엽서 크기가 한 요거 두 배만 해요. 근데 저 엽서를 다 받았는데 이 겉지에 핑크빛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핑크를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이 핑크의 마음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용을 딱 펼치는데 와, 여러분 딱 보니까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양혁승 목사님께. 나를 언제 봤다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카드의 맨 앞에 사랑합니다. 아, 저는 가정이 있는데 왜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러시는지.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딱 보고 하나하나 24장의 초청의 글을 딱 읽는데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이요, 24장의 편지에 한결같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기대합니다. 목사님 소망합니다. 이 말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머릿속에 넣고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모를까 봐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 그 사랑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 설교 준비하는 내내 네 안에 태워야 돼. 왜냐하면 그걸 보낸 그 성도들이 너를 통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야. 제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고서 제가 그 교회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내 가서 설교하는 내내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런 편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희의 마음의 신비에
심겨지는

0: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인생 고난이 찾아오고 몸에 병이 생기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너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고별 설교를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전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충만함이면 이미 세상은 우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실패한 인생도,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반드시 우리에게 딛고 일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특별하게 부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그 기쁨 붙드시고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으로 출발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개학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이 이제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8413번

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네,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름으로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쵸.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딱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정호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0: 주가 일하신의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 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오,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본부에 이어서 충주 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지역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렇죠.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 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 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아,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1: 네, 여보세요?
0: 자, 방은경님, 언니.
1: 네.
0: 맞죠?
1: 네.
0: 자,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1: 네.
0: 동생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네,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2: 네.
0: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2: 아, 네네, 목소리가 비슷해서.
0: 목소리가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네.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2: 네.
0: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방송인 네, 거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2: 예.
0: 예, 처음 들었어요?
2: 예,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2: 네.
0: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인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2: 아, 네.
0: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 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2: 아, 네. 오늘 예. 그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예. 식사 겸 해서 모여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딸이 네. 몇 살인데요?
2: 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2: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방학인가?
2: 아직,

0: 여름방학.
1: 아, 방학이구나.
0: 아, 네.
1: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족이 다 모였습니까?
0: 아, 저희 자매고,
1: 네.
0: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1: 예.
0: 예, 같이 모여 있어요.
1: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0: 네.
1: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0: 네네.
1: 오,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0: 아, 예빈이요.
1: 예빈이. 예빈이 생일
0: 네.
1: 축하해요.
0: 예빈.
1: 예빈이. 우리 예빈이 생일
0: 네.
1: 축하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0: 네.
1: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예. 제가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0: 아,
1: 황금
0: 네.
1: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 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쭈꾸미가
1: 쭈꾸미,
0: 좋아요.
1: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그래.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 드려요?
0: 저는 예, 견과류 하겠습니다.
1: 견과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0: 네.
1: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0: 아, 네.
1: 그쵸?
0: 맞아요.
1: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0: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1: 예.
0: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1: 예.
0: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1: 예.
0: 주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1: 네.
0: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이제
1: 아,
0: 집합 막
1: 코로나
0: 그렇게
1: 계기로.
0: 되면서 예,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드리게 됐어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1: 맞아요.
0: 다시 나가는 게잘안
1: 우리 프로그램
0: 되더라고요.
1: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0: 아.
1: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0: 아.
1: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0: 네.
1: 많은데, 이렇게
0: 네.
1: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0: 아,
1: 하나님께서
0: 네.
1: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0: 네,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1: 네.
0: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1: 예.
0: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1: 야, 예빈이는 나가고
0: 네.
1: 있구나.
0: 근데 둘째는
1: 예.
0: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예.
1: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와. 다지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어머니는 어떠세요?
0: 아, 어머니는
1: 예.
0: 아주 열심히 교회
1: 열심히 신실하신,
0: 생활하시는 네,
1: 예.
0: 신실하신
1: 어머니는 지금
0: 권사님이십니다.
1: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안녕하세요.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0: 아유, 기도를 해도 조마조마하진
1: 아,
0: 않아요.
1: 그래요?
0: 네.
1: 하나님께
0: 네.
1: 탁 맡기고 그래.
0: 아유,
1: 알아서
0: 그럼요.
1: 되겠지 이러면서.
0: 그럼요.
1: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0: 네.
1: 혹시 극동방송 아시나요?
0: 예, 네, 알죠.
1: 잘 알고 계세요.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0: 이렇게 우리
1: 네.
0: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1: 네.
0: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1: 네.
0: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같이
1: 네.
0: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방소희님.
1: 네.
0: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1: 네.
0: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문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저
1: 사랑의
0: 따라서.
1: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1: 네.
0: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은경님,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라고 하면서.
1: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소희님,
1: 네.
0: 잘 들으셨죠?
1: 네.
0: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응? 그렇죠?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1: 인생 찬양이요?
0: 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1: 원하고 바랍니다.
0: 바라고 원하고.
1: 네. 잠시만요.
0: 원하고 바라고, 잠깐만. 원하고
1: 원하고
0: 바라고
1: 바라고.
0: 기도합니다. 예.
1: 네.
0: 원하고 바라고
1: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1: 네.
0: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0: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보셨어요?
0: 아, 네, 저도, 네, 불러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1: 그렇구나. 예.
0: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가 이제 오늘 언니 때문에 마련된
0: 감사합니다.
1: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0: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1: 아,
0: 할게요.
1: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견과로
0: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 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밌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 택배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이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방학 또는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라고 7770번님 사랑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인격의 주님께 너무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크,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1: 네, 차 안이에요.
0: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0: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정차하셨어요?
1: 네, 마침 여기
0: 마침, 마침,
1: 재택이어서.
0: 마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1: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것 같은데.
1: 네.
0: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1: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1: 이제. 네, 라디오는
0: 라디오는
1: 음소거.
0: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1: 네, 맞아요.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1: 네.
0: 길이십니까?
1: 아, 그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1: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
1: 학원을 마치고 지금 롤러
0: 롤러
1: 스케이트장으로
0: 스케이트를 타러
1: 음소거.
0: 가는 길이에요.
1: 예,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딸.
1: 네.
0: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1: 아니,
0: 그냥 그
1: 너무 좋아하네.
0: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어?
1: 네, 그,
0: 예.
1: 그걸
0: 하긴
1: 몸에
0: 롤러
1: 달고
0: 스케이트도
1: 있는 거죠.
0: 실내장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수 있으니까.
1: 네,
0: 그쵸?
1: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0: 인라인 스케이트가
1: 있어서.
0: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쵸?
1: 네, 인라인은 또
0: 또
1: 다르더라고요.
0: 달라요.
1: 네.
0: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이라고 주셨습니까?
1: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0: 예.
1: 제가 사실 극동방송을 그냥 어떤 약간 프로그램 하나의 코너로 알고 있다가
0: 예.
1: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0: 매일 듣고
1: 아이
0: 있어요.
1: 픽업할 때마다.
0: 아, 픽업할
1: 네.
0: 때마다.
1: 네, 그래서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0: 예.
1: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이 시간대도 이렇게 3시 시간대도 듣고 계십니까?
1: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아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0: 네.
1: 항상 들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애 방학이 아니라 본인 교회 방학 맞죠?
1: 아니, 애기, 애 방학이에요, 애 방학. 애 교회 방학이에요. 애 교회 방학을 위해서 전화했어요.
0: 애 방학.
1: 아이 교회 방학.
0: 아이 교회 방학.
1: 저희는 잘 다니는데,
0: 예.
1: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0: 예.
1: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0: 아,
1: 해가지고,
0: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1: 네, 그
0: 교회
1: 아이가
0: 방학.
1: 방학입니다.
0: 얼마나
1: 음소거
0: 방학이에요?
1: 계속
0: 얼마나
1: 하면은,
0: 방학?
1: 아이고,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0: 아,
1: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0: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1: 근데
0: 아빠는 잘
1: 너희 아이,
0: 다니는데
1: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1: 네.
0: 그렇죠?
1: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0: 아, 그랬구나.
1: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어? 엄마 전화가 와! 이래가지고
0: 아이가 이
1: 가고
0: 방송을
1: 싶어했어요.
0: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
1: 네.
0: 통화하고 싶.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오하윤.
0: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오하윤.
2: 전화가
0: 하윤아,
2: 왔어요.
0: 하윤아,
2: 뭐?
0: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2: 딱히 그런 건 없는데
0: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한번 다시
2: 쿠키 초코 같은 거 색연필 사인펜에 넣고
0: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있잖아. 김 싸먹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세트, 연어,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2: 레모나 비타민이요.
0: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2: 저 아기 때부터 잘
0: 아,
2: 먹었습니다.
0: 진짜? 하윤이가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2: 집에 많으니까 괜찮아요.
0: 뭐가 괜찮아?
2: 집에 많으니까
0: 제일
2: 괜찮아요.
0: 많으니까. 그래. 좋아,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0: 뭘 원하시는 겁니까?
1: 피디님, 감사해요. 저는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0: 알겠습니다. 쭈꾸미.
1: 아,
0: 네.
1: 깜깜.
0: 하윤아.
1: 네?
0: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1: 네.
0: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돌아가야 돼.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보고 싶어 하셔.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윤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하윤이 엄청 사랑한대요. 그리고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윤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1: 맞아요.
0: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1: 네.
0: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1: 이번 주꼭 나갈게요.
0: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우리 하윤이 좀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주인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된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1: 어린이 태어나도 돼요?
0: 한번 얘기해봐, 제목.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의
1: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을 만나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제목 맞아? 응?
1: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0: 아우, 미안해,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0: 예.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1: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네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오늘 맞아. 이렇게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예. 하윤이가
0: 무슨 예예. 하윤이와 함께 맞아.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1: 네.
0: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하윤이 빠이빠이.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새끼라 듣다가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성, 죄에서 자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

0: 예수의 말씀의 인격이 한 분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에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고 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흐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가운데서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리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라고 남겨주셨네요. 와, 이렇게 주말 사이에 또 지난 평일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진도 이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8517님 반가요. 고피디님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0742님 오늘도 믿음을 얻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4549님 믿음으로 출첵합니다. 아멘. 9671님 고피디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복음방송에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0084님 아멘 아멘 일하면서 믿음으로 꼭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믿음으로 GO가 아니라 CO라고 보내주셨어요. 믿음으로 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코든 고든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0720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236님 새싹분이시네요. 믿음하트 보내주시면서 말씀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8527님 성경 모임이 있어서 외출했었는데요. 요즘 정말 보통 더위가 아니네요. 에어컨 켜고 방송 듣는 이 시간이 더더욱 은혜롭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부산 최고 기온은 32도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극심한 폭염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이 날씨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93님 믿음 남겨주셨고요. 3953님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짐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곧 찬양과 함께 일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휴가 보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휴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믿음으로 꼬와 함께 일상 다시 시작한다 남겨주시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찬양과 함께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꼬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 찬양 속 단서를 따라 미션을 해결하며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시간입니다.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말씀을 하나씩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꼭 서머 스페셜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퀴즈 게임 찬양 방탈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찬양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단서,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 세 가지 찬양 제목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이 방을 탈출할 수 있는데요. 각 찬양 단서마다 힌트가 주어지고 또 힌트 찬양들이 더 추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에 찬양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찬양 앞글자, 제목 앞글자를 문자와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또 십자가 군병들아 였고요. 두 번째 단서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세 번째 단서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장 귀한 삶. 이 찬양들이어서 최종 정답이 이 찬양 제목들의 각 앞글자를 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방 이름을 발표합니다. 오늘 방은 가장 귀한 방인데요. 방 번호가 있습니다. 94번 방인데요. 94 이 숫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추리를 해보시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제 찬양 문제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 단서는 힌트 찬양이 있습니다. 두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은 함께 올려주시고요. 가장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79장인데요.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이 첫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찬양 제목 그리고 가장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테너 노영한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 찬양 제목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틴트 찬양 찬송가 370장인데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달 두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찬송가 79장 그리고 찬송가 370장 첫 번째 찬양 단서 찬양들 함께하고 돌아왔는데요. 정답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테너 노영환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힌트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지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히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다음 찬양 단서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찬송가 259장인데요.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다는 그 사실을 힘있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단서도 두 곡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찬양 제목에 가장 앞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찬송가 259장 두 번째 찬양 단설, 첫 번째 힌트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563장인데요. 앞서 함께 올려드린 찬양과 가장 앞글자,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가 같습니다. 이 찬송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찬송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올려드린 동안 두 번째 찬양 단서,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찬양 단서 찬양 힌트가 두 곡이 나가는데요.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함께 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의 찬양 가장 앞글자 정답은 예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파헤쳐 봤는데요. 세 번째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예,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출제합니다. 마지막 단서 힌트 찬양이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 쉬워집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인데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가장 앞글자가 무엇인지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를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힌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나도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까지는 주의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한 단어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 오늘의 최종 단어도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 마지막 정답이 무엇일지 보내주세요. 호산나 씨.

마지막 찬양 단서 두 곡의 찬양 바로 발표합니다. 오벳의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수많은 무리들 졸지어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단서는 수입니다.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추리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두 번째 단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사랑하심은 예. 세 번째 단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수. 오늘의 최종 정답은 주 예수입니다. 오늘 방 이름이 가장 귀한 방, 또 94번 방이었는데요. 이 숫자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정답이 주 예수였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얻는다 해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유혹이 틈타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가장 귀한 방에서 찾은 정답처럼 이 마음을, 이 고백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가셨는데 현지 성도들이 오늘은 K-Prayer를 합시다 이러더랍니다. K-Prayer? 한국식 기도가 또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여 삼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하는 한국식 기도요. 그리고 또 멕시코의 한 기도회에도 가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두 함께 세뇨르! 세뇨르! 세뇨르! 이렇게 우리말에 주여처럼 스페인어로 주님을 부르며 이 한국교회 기도회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K-POP, K-푸드, K-드라마처럼 이제는 기도하는 영성까지 K-기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단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응답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복음이 필요한 세상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랍죠. K-POP, K-드라마, K-푸드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기도까지 세계 곳곳에서 K-프레이어라고 이게 또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에 참 좋은 때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 여름에도 곳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발걸음과 또 그 선교를 위해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 K-Prayer, K-기도라는 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회 하거나 합심기도할 때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참 귀하지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도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외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최진 맡은 우리 구주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두 곡 모두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가 맡기고 아뢰일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찬송들이었습니다. 7887번님이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땡큐. 아, 굉장히 친밀해 보이죠? 땡큐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보입니다. 네. 아,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또 철야기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던 시간들. 아, 근데 어느새 이제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그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회복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K-Prayer 네, 자부심을 가지고 해봐도 좋겠습니다. 2841번이며 우리 아들 이번 주에 단기 선교 떠납니다.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걸음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귀합니다 정말. 네, 지금 선교하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선교하기에 참 좋은 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가는 곳곳마다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응원합니다. 손주가 지난 주말에 네,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왔대요. 4367번님 아이가 집에 와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정말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 그것만큼 사랑스러운 게 또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396번님이요 귀한 간증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남택준입니다. 아내의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약 16개월이 됐어요. 2주 전에 주일 아침 갑자기 눈에 복시가 와서 안과에 가서 상급병원 소견으로 운전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다소 무리하게 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가 퍼져서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키고 원인 모를 정비시연으로 2주 정도는 운전을 못하셨대요. 그 사이에 시력이 또 50% 이상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차를 찾아서 오랜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주파수가 정비소에서 나오면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 극동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안과에 가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또 눈의 문제로 운전을 못하게 됐다가 다시 또 운전을 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신 0396번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시력이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모쪼록 안전운전하시고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쭉 함께 들으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도 쑥쑥 자라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K-Prayer,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또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다면 사람보다 또 혼자 끙끙 앓기보다 먼저 주님께 말씀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3: 함께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잘 아시죠? 요셉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있었고요. 형들을 보러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은20에 팔려가죠. 성경에서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 이 당시에 심정이 어땠다라고 하는 표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형님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요셉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팔려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마치 아버지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했을 때가 떠오르게 되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합니다. 참 그 상황이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하란 땅 지역에는 나의 가족인, 친족인 외삼촌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잠시 떠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끌려갑니다. 아는 사람 없고요. 당장 잠자리가 어떻게 될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책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본문 3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옥에 갇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사람 취급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다가 써먹는 용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돈을 주고 샀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용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고 노예이고 물건이면 쓸모가 없으면 버림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감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셉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사회적 신분이 높은 보디발의 종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철저한 수직 관계입니다. 동등한 대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종은 어떤 의견도 내세울 수가 없고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말이죠. 그런데 보디발이 종인 요셉에게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나씩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깁니다. 아, 그렇지. 감사하네. 형통하네.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넘기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은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 학업을 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생기부 관리 열심히 하지요. 우리 청년들 대학 시절을 통해서 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성적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겠죠. 그러면 요셉이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은 20에 팔려온 거,

그게 다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 때에도 판매원이 보통 그 물건의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 왜 그러냐면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노예를 팔 때에도 뭔가 장점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한다든지 힘이 좋다든지 아니면 좀 똑똑하다든지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죽이기로 했다가 죽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팔아넘기기로 한 상황이기에 좋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요셉을 팔아치우는 게 급선무였겠죠. 그런 요셉을 산 상인들이 요셉의 능력치가 어떤지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은 20에 팔려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뿐이죠. 이런 요셉을 본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보디발이 도대체 뭘 믿고 요셉에게 자신의 집을 맡기고 가정의 총무로 삼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스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사실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애쓰고 노력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은요 내가 노력해서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스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생계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모자라게 보이고 또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이 모습을 요셉에게서 본 겁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종에게 그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한 형통을 보게 되니까 아, 맡겨도 되겠구나. 이방인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 신도 보기 바쁠 텐데 이방 나라의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보디발이 말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를 다 맡긴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을 노예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도 느낄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신임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까지 맡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막막하지만은 않구나 뭔가 풀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혹은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입맛에 따라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요셉도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보디발의 눈에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시련과 아픔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피해달라, 주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염려와 고충과 고민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짧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 사건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꼬리를 치고요. 잠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요. 그 당시에 젊은 청년이고 피가 끓는 시기입니다.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자꾸 나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다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책임지는 총무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을 맡길 때에 자신의 아내 빼고는 뭘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빼고는 뭐든지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 본능과 내 육신은 그 상식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발부둥 쳐보셨습니까? 아니면 허무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참기 힘든 유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TV나 드라마에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습니까?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기름진 음식이 유혹이 되겠죠. 그런데 살 안 찌는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마다 또 시기마다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 있습니다. 30대 때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이 40대가 되어서는 굉장한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50대에는 굉장한 유혹이 되었던 것이 60대에는 그저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셉의 시기에 찾아온 이 유혹은 요셉에게는 도무지 뿌리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이 요셉의 거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아내의 말을 무시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행하죠.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요셉도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겼죠. 승리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스스로에게도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극복을 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요셉이 향한 곳이 어디였느냐?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감옥에 왔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냐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신이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 도망가는 요셉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남편에게 거짓으로 고하죠. 증거물도 있겠다. 요셉은 도망을 갔고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거 없지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양심을 깨뜨리는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도망갔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면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죄 짓고 시원하게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하다가 그렇게 걸려서 감옥에 갔다면 차라리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사랑해왔는데 그 결과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요셉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일을 맡겼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왔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0: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을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생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6년 8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0: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commit the keeping of your souls to him.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난 자체를 일부러 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고난이든 아니든 그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힘든 사람 곁에서 쉽게 동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동정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으셨죠. 오직 아버지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성도들을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은 곳에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여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두셨겠구나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을 쓸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당신의 백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에 두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신 분을 신뢰하며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은 김도현의 그 광야로 들려드렸습니다. 'Commit the keeping of your souls to him.'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죠. 아멘.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녁,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멘트를 조금 줄이고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가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은혜의 오프닝,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손글씨 말씀 엽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치킨 데이,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서 세 곡 전해드립니다. 홀리원과 조찬미가 함께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러브조이 피스가 부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리고 오화평과 진이 함께했습니다. 새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듣고 계신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고요. 샤론의 꽃 예수, 진과 오화평의 찬양이었고요. 러브조이 피스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리고 홀리온과 조찬미가 피처링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렸습니다. 아, 여름 감기가 참 독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냉방병이 참 무서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사병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사무직으로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냉방병에 걸립니다. 아, 이번 참 독하네요. 목도 아프고 또 몸살 기운도 있고요. 그래서 아, 냉방병 특집으로 오늘은 저는 멘트를 많이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가득 누리시고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송 준비해봤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크리스 탐넨의 찬양입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 아,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곡은 4822번님의 신청곡이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양은 0530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탐넨의 찬양은 제가 신청했어요. 세 곡 들려드릴게요.

0: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서머 스페셜 행저술라 말씀 퀴즈. 자, 목감기 이 냉방병 특집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선물 드려야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맞추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분께 의탁할지어다. 어우, 정답을 말할 뻔했어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미쁘신 조물주, 2번 거룩하신 대제사장, 3번 담임 목사님. 1번 미쁘신 조물주, 2번 거룩하신 대제사장, 3번 담임 목사님. 정답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답 보내시고 치킨 두 마리 교환권 꼭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 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0: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멀티 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의 정답을 발표하고 인사드려야겠죠. 오늘의 정답은 1번 미쁘신 조물주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맡길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우리의 삶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 아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 저녁도 우리의 삶도 우리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맡기신 분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 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와 맞지 않아도 여론과는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식이나 여론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목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왕은 평생 목욕을 안 했답니다. 이유는 목욕을 하면 그 더러운 물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와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 변하는 것 붙들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의 진짜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사랑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듯이 미움도 논리를 초월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왜 미워하는지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조건 미워하는 것처럼 왜 미워하는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움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분노를 가지고 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집안끼리 대대로 그 한을 품고 그 분노를 가지고 서로가 원수된 관계로 함께 그 집안들이 같이 나누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하나 로미오와 줄리엣도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집안이 대대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했지만 결코 사랑을 잃을 수 없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 있지요. 그 에너지가 나의 잠도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헐벗거든 입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화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을 아무 대가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게 하고 헐벗으면 입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미움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거 하는 거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이것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결정적인 다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마트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가면 고기를 팍 죽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랑이 와닿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날 저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그분들이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서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 아닙니까? 일전에 청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안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11살 조모군이 그만 자동차에 치여서 병원에 급하게 이송됐지만 1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해자는 23살 청년인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지점은 바로 횡단보도였습니다. 100% 가해자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부모가 38살에 겨우겨우 얻은 귀한 외동아들입니다. 11살 됐으니까 부모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이제 정말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 그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한 횡단보도의 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을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금 쪽으로 보낸 돈도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은 그 가해 청년에게 단 한 가지 요청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선으로 갚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악을 꽃배기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을 진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세상에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단체든 어떤 곳이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나도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낮아집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로 입맛도 떨어질 만한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셔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부담감들, 그리고 짐들, 그리고 또 늘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문장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복선이 깔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쉬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잘 지내라. 너무 쉬운 말씀. 마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로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쉬운 말씀으로, 처음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아주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쉽게 쉽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우리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아주 쉬운 생활의 수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삶을 함께 이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네 글자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예,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기쁜 일을 함께 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을 함께 하면 반으로 감소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남이 잘 되었을 때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할 때 옆에서 같이 축하해 주고 좋아해 주는 이게 더 어려워요. 배가 아프니까. 누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와.

우리 아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겉으로는 오 축하하네 하면서 돌아서 사람들한테 그 대학 이번에 미달이라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 축하해 주세요. 힘든 사람 함께 고통 나누어 주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은 목사님 예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 목사님이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투석하기가 힘들어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신장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투석도 이제는 안 되고 이제는 이식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신장을 목사님에게 기증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굉장히 제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성도들 은혜 받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신장을 기증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신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손드니까 제일 먼저 앞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 성도를 쳐다보면서 와 했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사람이 또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 약 300명 가량 되는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에게 필요한 신장은 300개가 아니라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신장을 기증할지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오리털을 하나 탁 꺼내드리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날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넓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오리털을 강단에서 날렸습니다. 오리털이 휭 하고 선풍기 바람을 타고 공중에 빙빙 돌다가 이쪽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래 이쪽에 앉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후. 자기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오리털이 이쪽으로 확 날아가니까 이쪽에 있는 성도들도 할렐루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또 이쪽으로 또 날아갑니다. 그렇게 빙빙빙 돌다가 그만 그 오리털은 땅바닥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진짜 내 삶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도 복수를 주제로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근에도 한 드라마가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아주 히트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속 시원하고 좋구나. 그래 잘한다. 와 멋지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안 들던가요? 그래 저 친구는 힘도 있고 또 가진 것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응징할 수 있지만 나는 뭐야?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갚나 그러면 이 억울함을 아마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그냥 기도로 다 일러 바치십시오. 다윗은 그가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시편 25편 9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많다고 하는 것 자기를 미워한다고 다 하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세상에 제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원수 갚는 일입니다.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모질지를 못해.

모질해야지.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살기 등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혹시나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내 탓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양쪽 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 내어놓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모두의 관계들이 다 주 안에서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증오가 돌봄과 섬김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금 내가 이제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사람 그 원수의 리스트가 지워지고 이런 모든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오늘부터 비롯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은 되지 않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0년 동안 노력해도 변화가 없었지만 성령께서 한번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 낮은 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게 될 때 나로 인해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용서하는 서로의 포옹이 있을 때 서로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하늘의 기쁨들이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오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과거의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을 그렇게 나를 팔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모든 증오가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팔아넘겼던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이제 애굽의 총리

0: 대신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 칼날을 피할 길이 없겠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 인간 승리를 이루었을 때입니까? 그보다 더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여론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익과 손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악한 일에 여러분들 관여하지 마시고 발을 담그지 마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선으로 악을 당당히 이기셔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미움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도 부지 중이라도 의도적으로든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여러분들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민아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힘이 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와 상처 속에서 작아졌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순종하거라.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가장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손 꼭 잡고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며 어떤 무게는 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고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며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A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리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지선 전사님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하신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시내를 두루 살피던 왕이 어느 날 시장 한 모퉁이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됐습니다. 왕은 그만 그 거지 소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결국 아무 일도 못할 정도가 돼서 담당 의사에게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소녀를 당장 데려오도록 명령하시라고 했지만 왕은 소녀를 데려올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묘안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소녀하고 똑같이 거지가 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거지가 돼서 그녀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낸 것입니다. 왕은 누더기를 입고 왕궁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육신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이 이야기의 왕은 예수님이고 거지 소녀는 우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지요.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줄임말 나기나소라고 적으시고 찬양을 신청하시거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짓누르는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가 겪은 내적, 외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은 대적들과 이웃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통렬한 조롱과 날카로운 비판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수군대고 피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처럼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상황에서 무리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는 말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려운 현실에 둘러싸여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더는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자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자로서 이것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므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의 말을 소리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스토펜드레드의 곡으로 Everything, 이어서 샌디 몰건의 We Will Be Ther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CCM 그룹 글라디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찬송가 십자가 그늘 밑에서 Beneath the Cross, 그리고 What a Great Savior, 이어서 We Will Glorify,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네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뮤직 프레이즈 앨범 9집 중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Lord have mercy on us, 그리고 Change my heart of God,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리고요.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You are the King of Glory,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의 곡으로 The Lord's Prayer,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타미오카의 곡으로 Jesus Your Name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 루워십의 선하신 나의 주, My Lord, You Are Good 함께 하셨습니다.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1절 말씀으로 시작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두 곡의 찬양 먼저 함께 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준하와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채택된 분들 중에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347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도현님의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스테펜 맥피터의 Belong to You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베델 뮤직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염려의 무게를 이 밤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훈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거트우드의 Bless God,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은님 목소리는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은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동 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즘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팀르 월십의 죽게 붙들립니다. 위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의 주은의 힘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입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초롬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Hymn of the Age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기도, 한 줄 메시지도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거기 풀만가 저러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개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곧!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쭉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제요, 이렇게. 그걸 풀려면 온통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송이 떠났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송이 버스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제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 왔는데,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그 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주란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등치 이름 물어가 저 아저씨 쪽수를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 앉으래. 앉으니까, 그 대면, 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야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놓을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놓을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려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이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 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화문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게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 임진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갖다 보니 아 얘는 그래서 주라고. 그래 그래서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 주더라고 해서 한 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호냐? 성주 뭐 했어? 몇 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잠해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장. 예. 네.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는다고 끊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은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 같이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난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근데 왜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성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만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0: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

인연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와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첨단 인공지능 대신 저비용의 소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계은행은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력과 인터넷

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람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저의 아들이 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전쟁을 취재하며 강원도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가량이던 소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 현장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소년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조부 누이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 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농장 일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농경지와 논판 양어장에 물을 대기 위해 농장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동원돼 새벽부터 무더위 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 5508 성도님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0: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0: 네.
1: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0: 네.
1: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뭐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1: 네.
0: 그래서 두 쪽을 고민하다가 아,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대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좀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1: 네.
0: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택하는 부분은 내가 몸 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 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1: 네.
0: 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1: 네.
0: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를 한 2년 지나니까야 그게 보여요.

0: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도록 네.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일을 내가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 게 지금 조경기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서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기사 과정은 과정평가형이라는 기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평가형으로 5-6개월 정도를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은
1: 네.
0: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용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근데 이 과정 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조경교육원에 가서
1: 네.
0: 조경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네.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1: 네.
0: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싶은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게 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1: 네.
0: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운동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1: 네.
0: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누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뭐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나의 인생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상황도 물론 포함되고 또 나의 자서전이 기본 중점을 이루겠지만은
1: 네.
0: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1: 조경도 하나의 예술이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영화까지가 다 정말 멋진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것도 형용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예술인데 하나님

0: 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1: 네.
0: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4: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4: 네.
5: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아,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4: 네.
5: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5: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4: 네.
5: 잘 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4: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5: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4: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네.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5: 맞아요.
4: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5: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보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4: 영상들이나
5: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4: 네.
5: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4: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0: 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1: 네.
0: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1: 아,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0: 그래서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하고 처음엔
1: 네.
0: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0: 그
1: 그쵸.
0: 말, 말투가 다르다나니까
1: 네.
0: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1: 네.
0: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1: 네.
0: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1: 네.
0: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1: 네.
0: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선생님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1: 네.
0: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 이모 통이었어요.
0: 네,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 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1: 네.
0: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그게 안 보였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잘못 치웠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1: 네.
0: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1: 그쵸.
0: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1: 네.
0: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그게 바로 그
1: 그거구나.
0: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할머니도
1: 네.
0: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0: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1: 네.
0: 하듯이, 저희 북한에서만의 뭔가, 아이 그게 저

0: 친구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1: 네.
0: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에이, 그 이자 그 말,
1: 마라나타?
0: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의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0: 그리스도의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올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한은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그 집과 공동체가 또 밭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았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직장, 교회,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주님 나라 건설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귀한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빛이 납니다. 그의 의로운 행실과 언어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먼저이어야 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변화하게 하시며 때론 징계로 때론 상급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나의 언어가 혹은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인지 돌아보며 성령을 거스르거나 근심케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답게 빛나는 사람이길 바라고 계십니다. 찬송 서머 스페셜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의 소명. 저는 엘리사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임금이 아합, 마누라가 이세벨. 이 사람들이 엄청 우상을 숭배하면서 적어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세벨은 거기에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임금님 내외분 상에서 밥을 먹는 선지자가 400명이야.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야. 이 사람들하고 가멜산에서 시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희들 수가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다 싸놓고 불을 피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주시나 시합하자. 바알 선지자들 자신 있었죠. 임금과 그 부인이 왕후가 백합해주고 자기네들이 없는 게 없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단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양을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 제물을 타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저녁 소제 드릴 때쯤, 저녁 제물 드릴 때쯤, 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너희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 못 듣나 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해라고. 암만 크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너 그만하라. 이제 내 철에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물을 받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라가 갖다 부라 그랬어.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네 번을 부니까 물이 철철 흘러서 또랑이 돼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기도 두 마디 했어.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때 전에 엘리야의 환경과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 왕후 이세벨의 횡포와 우상 숭배 때문에 엘리야를 정면으로 충돌

라고 엘리야를 죽인다고 발표를 했어.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를 하고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녹여 외와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드리고 빵을 물어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무서워서 도망댕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가장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이 어디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7천명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기름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떡을 빚어서 그 식구하고 엘리야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엄마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마디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물어서 수리조합이 다 빡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서 기도하면은 그 저수지가 다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종 드는 사람에게 야, 저 산나무로 가봐라. 구름이 있나? 그 하인이 또 좋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비 맞기 전에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실망한 엘리야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대장부 같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때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한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서 섬에 소리가 있어 자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뭐 큰 음성으로 안 하고 엘리야에게 자그마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쇠약했기에 참 죽기를 결심했던 엘리야. 또 엘리사에게 소명을 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열두 결의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성경에 나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있고 금실, 홍실, 무슨 자주실 이런 거로 해서 휘황찬란한 성복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더
색깔이 많이 짙은

큰 가운을 입고 있죠. 성복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몸을 씻고 그 성복을 입고 제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고 그랬어. 제가 보기엔 그게 영어로는 만토로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성직을 가리켜주는 예의의 예복이요. 그걸 벗어서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고 자기의 소명 끝났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줬을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나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갔다 오라고 그랬어. 가서 물론 입 맞췄겠죠. 사랑의 표시, 효도의 표시요. 그러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살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때 아무 미련 없이 12결의 소도 내버려두고 농사짓던 것도 다 버려두고 사명을 주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들여주는 순종하는 종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쇠약해 보이는 영국의 남자가 영국 의회에서 찌렁찌렁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 깨어납시다,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의회에서 150번이 넘게 연설과 토론으로 마침내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예들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한 시대와 싸웠던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웨버포스는 어디 있나? 그 당시 그가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 의회의 신임 의원 중에 3분지 1이 웨버포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명.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삶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외치는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사람을 만나면 엄청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만나는 역사. 저도 제 생활을 돌이켜보면 서진 파월스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출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기에 결혼을 했고, 예거라고 하는 장로님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우리 집 응접실에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63년 YFC 한국 대표로 스웨스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을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그때 높은 산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 하나는 빌리그램, 하나는 김장한 목사.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 나이 아직 30대가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미국의 거성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1973년도에 그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만남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명의 시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덮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노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시나, 활동하고 봉사하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양을 치던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디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목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배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 걷는 세금쟁이였었고,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 보기엔 천한 사람, 농부, 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선지학교의 신학하거나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 아닌 농촌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 같은 사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택했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지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위대한 강대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의 풀매 작은 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결하는 교육. 잔반년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술주정뱅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한국의 부흥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쓰실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불학무식한 어부들을 썼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쟁이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데모데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위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성의, 능력의 두루마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 그 제복을 벗어서
엘리야

의사 위에 얹었다. 상징적인 근거일 겁니다. 아들로 입적하는 상징이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선지자의 사역에 책임을 위임한다는 상징일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내려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예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등은 소정의 교회 의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왔다고 그랬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사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사명이었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의 사역, 계승할 뚜렷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줬다고 봅니다. 확실한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의 사역을 계승할 뚜렷한 사명자 엘리사를 만난 거지요.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였던 도아엣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시간 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바다와도 같은 그 호수에서 대참사를 설명하는데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금음날에 조그만 배가 항구를 찾아서 가는데 그 클리블랜드 항구에는 등대가 두 개가 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었는지 등대가 다 꺼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배가 전복돼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왜? 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됐고 살아나질 못했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니? 그렇기 때문에 등대에서 불이 하나밖에 비치지 않자 선장은 여기가 분명히 클리블랜드 항구라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대답을 했을 때 그렇다면 작은 등대들은 다 어디 있는가?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 항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배는 암초에 부닥쳐서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은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비춰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생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거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 듣고 있던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송가 276장을 작시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세 번째로 사명의 결과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컨대 나는 내 부모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즉시 응답이 나왔죠. 저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가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학업을 마치고

바치겠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시게 난 다음에 제가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었나. 저가 서로를 버리고 뭐를 뜻합니까? 옛날 정을 끝난다는 거지요. 재산도 끝난다는 거지요. 안락도 끝난다는 거지요. 장래 출세도 아랑곳 없이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저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청년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한테 가서 입 맞추게 해달라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 그러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아있죠.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모 장례식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는다. 오직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소를 왜 잡았을까요? 축제, 기쁨, 즐거움, 감사, 부모의 반응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의 거처도 선지자의 장래도 생명의 위험이 앞뒤로 따라올 텐데 기구를 불사르고 다시 미련 없이 과거 것을 다 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소명. 참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성별과 봉사 처음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일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 뭐 물도 떠다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부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엘리사. 아이 없는 부인에게 아이를 줄 수 있었고 문둥병이 걸린 남한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엘리사의 능력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엘리사.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업적이 더 크지 않았나. 하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후임도 더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가 겸손히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을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 당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0: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참 우리는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집이 어떻게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표때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런 선지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는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교회가 되고 더러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또 들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변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자체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시지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의 하나카게 마을에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담임인 조비마스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86세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3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후불로 받겠다며 자진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액이 부족해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됐고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이 들고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행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임에도 외면하고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테너 박성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말씀의 센터 말씀의 센터 오늘 이 시간은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지난주 주일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성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나온 성경의 장절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외워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열매, 열매 우리가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열매는 성격을 뜻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포도나무구나.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 즉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아홉 가지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격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포함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알죠? 열 가지 계명. 그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그렇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중요하고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아홉 가지 계명의 전제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여덟 가지를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또 애완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사랑 안에 나머지 여덟 가지가 다 있는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편? 왜 웃으세요? 남편 아닌가 봅니다. 자, 아내, 자녀, 부모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미소가 지어지죠? 기쁘시죠?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은 화평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안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하면 양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뜻은 선을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관계 안에서의 양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 이게 양선의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양선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도요, 의도적 친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친절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내가 친절하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 친절함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의도적 친절함이 아니라 겸손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친절함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는 겸손함을 전제로 하는, 즉,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 안에 절제의 힘이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나쁜 것을 잘라내다, 나쁜 것을 끊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절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 게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게임을 절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줄이는 겁니까? 게임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절제의 의미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절제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절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때요?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포함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성경의 장절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둘다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 이제 다니는 동안에 은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쵸? 성령의 은사. 은사가 능력인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언의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이죠. 두 번째, 섬기는 능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잖아.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섬기는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구약에서도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가르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위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구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나옵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의 말씀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의 능력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통찰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능력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바라시는데 지식을 근거로 하신다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정보죠. 지식을 축적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병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능력 행함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능력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힘센 사람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예언의 능력, 이제 미래를 알게 되는 능력. 그 다음 영들 분별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영들의 세계도 다 분별하세요. 이게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악에서 온 영인지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각종 방언 말함의 능력. 방언 아시죠?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언어. 하나님이 때로는 이 세상 나라의 언어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세요. 특히 이 선교 초창기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세상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왜일까요? 선교하라고. 그 언어 받고 그 나라 가서 선교하라고 이 세상 나라의 방언을 많이 주셨어요. 두 번째 방언은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 천상의 언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방언은 왜 주시냐? 깊이 있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기도하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 방언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의 능력이 나옵니다. 방언을 했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역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라고. 그 의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레벨의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 더 우선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뜻이에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예언의 능력, 뭐 섬기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은 똑같은 레벨의 능력인데 그거보다 더욱 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랑이 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사랑, 사랑, 사랑,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왜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되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

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을 표현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르게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표현할 때 뭐죠? 네, 아가페입니다. 자,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결정적 차이는 조건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증명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요. 남편, 아내를 왜 만나셨죠? 그러게요. 웃고 계십니다. 아, 왜 만나?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옛적에. 왜 만나셨어요? 옛날 옛적에. 그때. 좋아서요. 왜 좋았죠? 왜 좋았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뭐, 외모가 맞았다라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집안 배경이 맞다라든지, 대화가 잘 된다라든지,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하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여러분,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왜 됐을까요? 그렇죠. 맞는 게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뭐, 비슷한 음식을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는데 나랑 비슷한 영화의 장르를 좋아한다라든지, 취미가 같다라든지, 뭔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정도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엔 엄청난 조건이 있어요. 내 딸, 내 아들, 내 핏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의 조건인 거예요. 아, 여러분, 내 핏줄,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면 옆집 아이도 그렇게 다 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상교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내가 점수를 매기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신다. 그다음 옆 사람과 비교해서 1등부터 한 200등까지 쫙 나열하겠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1등, 예배 2등, 예배 3등 다 매기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우리는 의심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타깝지만 우린 조건적 사랑만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맨날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어떤 관계든 조건적 사랑,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티격태격했다가 예뻐 보였다가 아니었다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이와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제한적일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고난이 왔을 때. 내 어려움이 막 몰려왔을 때 하나님 나 떠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또 언제 의심하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죠? 저를 버리시겠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갖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정말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외워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서 리얼하게 다시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번역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리얼하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더 이제 와닿고 싶으면 거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자, 따라해 볼까요? 김성중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자, 시작.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죄 지을 때 상상해 보세요.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그 다음 오면서 운전하면서 짜증나가지고 안 좋은 소리 하신 적 있어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미워한 적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린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아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 보냅니다. 도둑질한 사람 잡으면 교도소 보내요. 살인한 사람 잡으면 교도소 보내요. 아직 인간사회는 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의의 중요한 원칙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린다예요. 여러분, 인간사회에도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정의가 있어가지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려요.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자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묻어둔다? 벌을 안 내린다? 그럴 순 없어요. 정의 그 자체이시고 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덮어요? 그럴 순 없어요. 자, 그렇다면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그럼 김성중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김성중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벌은 굉장히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이요, 지옥.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김성중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깔끔해요. 저는 벌 받고 죽어야 돼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마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김성중을 사랑해서. 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면 김성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고 죽여야 돼. 근데 김성중을 사랑해. 와,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고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나 찾으십니다. 그 답이 뭐냐? 본인이 벌 받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김성중의 죄를 다 빼내서 자기한테 덕지 다 붙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김성중의 죄가 없죠? 그 김성중의 죄를 예수님이 본인이 다 덕지 붙이셨으니까 이제 누가 죄인이 된 거야?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죗값을 받아야 돼. 그 죗값이 사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김성중을 사랑하시는지 그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자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자리예요. 김성중을 사랑하는 것도 이루셨어. 그러면서 벌은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지난주 주일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은 심오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잠잠히 고민하고 때로는 뭔가 센치하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아침,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희재윌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박현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수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이 목적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나의 목적이 더 우선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헤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그 삶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서머 스페셜 기

시간 동안 풍성한 찬양과 함께 매일 한 가지 키워드를 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은 목적을 주제로 함께하고자 해요. 이 목적,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새로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목적, 오늘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실시간 메시지 한번 준비해보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되고요.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 속에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박해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바울, 2번 디모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1번 바울, 2번 디모데.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 여름 휴가 시즌 가시기 정말 좋은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강찬의 행복 선택.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키워드 서머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문자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목적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드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목적입니다. 앞서서 성경 인물 퀴즈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오늘의 퀴즈였어요. 1번 바울, 2번 디모데.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 볼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이 여름 함께 가기 좋은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8789번님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극동방송과 함께 오늘도 은혜 충만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4682번님도 운전 중이라 짧게 보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은 꼭 정차하신 후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계속해서 기다려 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29분 48초 지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오늘의 성경인물 퀴즈 함께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정답 사도 바울, 1번 바울이었습니다. 네, 오늘 목적을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나눠드릴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묵상이라고 오늘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목적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목적. 목적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박주옥의 그의 생각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묵상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목적인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적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보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기도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목적인데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나는 문이 빨리 열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가르치시기도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응답 그 자체보다 응답을 통해 변화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서는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만 구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찜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적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적이라고 보내시면 잠시 후 함께 나눌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느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제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것을 겸손히 배우길 원합니다. 제 생각과 계획, 제가 세운 목적과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저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제 기도가 제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곧 저의 목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썸머, 오늘 목적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의 기도문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두 마음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읊조리면서 저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자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 저도 사모하게 됐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 마음 오늘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아직 묵상글과 기도문 못 받으신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목적이라고 지금부터 8시까지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날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을 살면서 애통해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 애통함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시편 84편 6절에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을 뒤엎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 병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맞은 자요, 외식하는 자며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들켰느냐 들키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 죄를 가리우고 자신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인 체하고 대낮에 활보하고 다닙니다. 사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활보하며 사는 우리가 더큰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영적인 애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타고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행하는 것마다 다 죄의 뿐임을 발견하고 탄식한 바울의 절규입니다. 애통이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결코 애통해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외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연약함과 죄악을 품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애통은 자신이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며 애통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기가 지은 것처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잘났고 의인이기에 남을 비판하고 질시하고 고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정당화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한치의 용납도 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애통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애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통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눈물은 우리 영혼과 감정을 정화시킵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우리 영혼이 치료됩니다. 애통이 좋은 것은 애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 클리마쿠스는 영적 상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애통을 영혼 안에 있는 황금의 채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진심으로 애통할 때 우리는 극도로 자비로워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 영혼은 맑아집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영혼의 눈에 끼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어 올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서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을 가져옵니다. 그 애통함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귀한 진리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

0: 영화에서 잘못된 욕망을 해독하는 치료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통할 때 우리 마음과 육체가 치료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로부터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지만 통회의 눈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네 번째,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자를 주님은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자들의 몰지각한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상하고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위로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 눈물을 닦고 평강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위로가 임합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결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렌스키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사죄의 선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신령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약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아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감상주의자의 눈물도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중보하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이 땅의 삶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고 이 눈물의 귀한 은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스피드 시대, 디지털 시대, AR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렇게 빠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은 신앙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처럼 아주 오랜 시간 섭리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서 더 넓고 또 더 높은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 나면 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빚어내신 아날로그 믿음의 여인들을 오늘 주일 예배 때마다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은 빠른 성공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길고도 긴 순례 스토리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아날로그 믿음의 여인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이 가부장제 아래서 7가지약이 있습니다. 그 7가지약 중에 하나가 무자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집에는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러면은 스스로 남편에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이제 본처가 눈물과 서름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쨌든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이어가야 하니까 남편에게 또 후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또 사회적인 가문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자식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보면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아주 감성이 충만한 그런 아주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흐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가사입니다. 이런 참 여자의 이 진솔한 가사 때문에 이 노래만 나오면 여성들은 누구나 다 이 노래에 이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노래 가사를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여자의 일생이 기구하다, 참 팔자가 기구하다, 운명이 기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다, 여자의 인생이 그렇다, 운명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팔자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입니다. 이 사레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수치,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가문의 일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런데 사라의 품에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10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몸은 늙었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러는데 이 마음이 다급해진 사라, 이 사라가 몸종,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그래서 대를 잇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라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10년이나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10년이나 기다리다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아니면은 기다리다가 결국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라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중에게 인기 있는 한 상담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거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쓸모없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과거의 상처만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 과거의 상처만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만 자꾸 말하는 이 습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니까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라에게는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이 있겠죠. 오래된 습관이 뭡니까? 평생 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생 자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겠죠.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수치심이 있고 평생 근심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속에 믿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남편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럼 자기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다. 자기를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안 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아니 당신 내가 당신 아내인데 왜 나를 누이라고 속이냐고 응?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 자기를 탐을 내니까 누이라고 속였다. 내 마누라한테 손대지 말아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살라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이라고 속이다. 뺏기더라도 자기는 아니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뺏어갈 테니까 누이니까 가져갔어요. 요렇게 했단 말입니다. 응? 그러면 누이 내 왜 내가 당신 누이는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응?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확 이렇게 했을 건데 왜 이런 소리를 말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남편에게 응?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반항도

좋아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도 그러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지금 자기의 서러움, 그런 서러움도 있잖아요.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당했던, 남편으로부터 당했던 이런 서러움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걸 누구에게 털어놨겠습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 젊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있어요. 하갈이 제일 자기 옆에서 자기를 잘 돌봐주는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종이고. 그러니까 하갈이 늘 곁에서 웃어주고 잘 돌봐주고, 응? 하녀인데 하녀. 하녀인데 제일 이렇게 접근해서 잘 해주고. 그러니까 하갈에게 그냥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만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그냥 막 그냥 속에 있는 한탄하는 말 뭐 쉽게 쉽게 이야기했겠지. 밑에 사람이니까 조심할 것도 없고 그냥 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가 응? 응?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다 응? 한탄하는 소리 이런 소리 막 지나가는 소리처럼 했겠지. 그러니까 하갈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인님, 제가 살던 애굽이나 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 집들이 참 많아요. 살아도 애굽에 가서 봤고 가나안 땅에서 그걸 봤지요. 그렇게 후사를 얻어서 응? 대를 잇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으니까 또 하갈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위로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그래 나도 이제 10년이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10년이나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라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그래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나 모든 것들을 보았음만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라는 오직 이 방법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요 길밖에 없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사라는. 이제 10년이나 기다리고 자기 몸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결과가 좋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지만 10년이나 기다렸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조급함, 나름대로의 조급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보다는 그만큼 나는 기다렸다. 조급함이 있었다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하니라.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이제 콩가리 집안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갈이 이 젊은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하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 꼬리만한 힘이나 권력이라도 생기게 되면 곧바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하갈이 철이 없는 하갈이 그러니까 아들을 베는 순간부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해서 지품에 하갈이 아들을 딱 이스마엘을 안는 순간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대성통곡을 하지 아브라함 앞에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곤욕을 치르면 이 집안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물과 한숨뿐인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날로그식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모든 한숨을 다 거두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의 날들을 말끔히 씻겨주셨어.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합리적인 사고, 자기 방식대로 막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매진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빚어 가셨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이 믿음이 사라의 인생을 사로잡음으로써 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사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다. 사라가 놓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낳았습니까? 하갈이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은요? 그럼 아들이 두 명 아닙니까? 사라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하갈이 하나 놓고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은 사라가 죽은 뒤에 세 번째 아내 거두를라 거두를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둘라가 여섯 명이나 낳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여덟 명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사라는 아들 한 명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둘라는 여섯 명이나 낳았어요. 거둘라가 사로보다 더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거둘라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섯 명이나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가정이 풍지박산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보면은 이 또 여섯 명이나 낳았어요. 그럼 참 이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년에 거둘라를 통해서도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낳은 아들들도 성경에 보면 아주 번성하고 아주 융성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낳은 아들들이 번성하고 또 융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숨기거나 뭐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갈이나 거두라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번성과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택하신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로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다 빠르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크게 이런 인간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현대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새가 기들을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리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떼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대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세우신 이유는 그 계보를 통해서 참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약속의 성실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아날로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절망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니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평생 자녀가 없는 고통,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웃음과 참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우

0: 함께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즉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끝에 진정한 웃음의 열매를 선물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과 기쁨이 이 아들을 주신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참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라의 아날로그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는 처음부터 아날로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조급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눈물, 순종이라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사라를 실패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둘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도 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마치 기구한 여자의 일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여러 가지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다림, 인내, 또는 눈물, 또 기쁨, 또 깨달음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둔하고 무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말씀하셨으니까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눈물과 순종과 믿음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그러면서 아날로그 믿음으로,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믿음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지치고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 쉬운 계절. 뜨거운 여름이지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숨이 차오르고 내일을 염려하느라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오늘도 샬롬, 오늘의 60분도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조유진 작사 작곡 어노인팅이 불러드리는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곡 준비합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24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요즘 참 많은 분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팀, 대한민국 워십팀 중에서 또 30, 40세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죠. 마커스 워십 앨범, 그 중에서 12집에 수록된 곡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이 곡. 오늘은요, 여러분께 소진영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려고 두 곡 연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노인팅, 나의 삶은 복되다. 마커스 워십, 주님의 선하심, 그분의 너른 품 안으로 풍덩 빠져보시기 바랍니다.